사요. 눈꺼야 바로 나나무토. 눈꺼야 바로 나나무토. 무사무라 미크로폰. 무사무라 미크로폰 나바추라한테 말이리. 눈꺼야 바로 나나무토.

같았어요. 눈꺼야 바로 만나부터 눈꺼야 바로 만나부터 무사무라 미크로폰 무사무라 미크로폰 나 맞추라 한테 말이리 눈꺼야 바로 만나부터